0: 아니야?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? 아니야, 이게 아니래요.
1: 똥, 똥이 아빠 게 아까래요.
0: 아래, 또 박을로, 바로기, 하트 없나?
1: 말장, 이게 또 하트인 동기 없나?
0: 아니 나 이게 드니까 만내 길이야, 쟤나 박내 길이야. 밖에 반대 가리고 있잖아, 또. 좀 네 박
1: I don't believe anything you say.
0: 아빠 또 하트 없나? 오빠라, 오빠.
2: 뭐라, 기스마 달라 빌루. 포렌디 구르티 애니 따베달.
3: 아하, 머리가.
2: 머리가 라이야.
0: 하트.